사 이키 다릉 아이니기 타이차부 주비르탈라 조도미드 바시바 잣칸 이테가 시바 톨공기 시불동우 에고 촌도가 프라이그르크 비시티르

내스가라 이카약 두부아르 주부시 에고션도 비린딘치 캄빌발라 하르카스 난가르라사 이키다릉 아이니기 타이차부 주비르탈라 조도미드바시바르 잣칸 이테가시바르 톨공기 시불동우스 에고션도 가프라이그르크 비시티르디

내스가라 이 가약 두부아르 주부시 에 오션도 비린딘 즉 감빌발라 하르카스 난가르라사 이 기다릉 아이니기 타이차부 주비르탈라 조도미드 바시발 잣칸 이테가시발 톨공기 시불동우스 에 오션도 가프라이 그릇 비시티르